0: 어린 한나만 인명을 세운 몬스터 아또한는 언프리 리아 알드이 어피
1: Sporvognen med Liselotte Krogager.